0: 도지 세대야 도다디 미치비 그제 임바리 강 미치버 했으려나 탑시 열 미치버 다 탑시 열 미치버 써야디 그리스 쓰고 했으려나 지리니 태포친부고 지룰이야 다 가서 그래 그게 돈이 더 왜 로디 실업체 이시이 초하체 다 되네 진소 그 쥐바디리 아니 디체 탑체 저다 되네 탑시 니부디 아니 숭도 되고 그래서 빼는 루루기 아니 가사주리 어 교환이 교 순환시 사서 순환시에서 담보군이 탑을 쇼세니 아니 랑도 추구 담바 현재 수구 담바 자 그런데 담바니 있는 집구대 아니 랑도 제수 틈에 아니 두 가시고 순환고 사다 예식 사 이거도 송도제가 다네 탑고 그래서 인발해 아 대신도 아니 나와서 우먼주고 나래야 군수들이 쇼양하고 대교고 남배교고 대니교고 남배 등산에 개별로 도수지 대회인데 자수 바로 초동으로 선송인 바래. 자, 근데 이 메인 등산에 가서 우리 그게 산지지 고방 아니 근데 성수 미세바 땡지 콜로 등재기 아니 대비연대 대문도 제발해야 두두네 아니 탑시 송도 되고 그래서 송인 바래. 레데 하루도 심배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야 돼 송구야 말해. 가려서라면 탑도 싫었어야 돼. 모소소로 샤구야 돼. 나 발 나기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 반절 쓰다야 돼. 탑시 예름이 심었어야 돼. 탑도 싫어. 모소소니 아니 직로수 직송에 관해. 예, 가서 우리 그 송도 잡았어요. 대장만 임봐. 뭐 찍래? 덕세 탑시 소수 잡아 마도 뭐 찍도 예 대로 찍. 저자가 뭐 예를 미시봐. 세야지 송인발에. 근데 인도 덜지스. 다 탑시 예를 미시봐. 뭐 찍리야? 이니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버는 뒤에 나저 라미지 걸리야. 아니 외색이 실래. 아니 쑥 가서 우리 그게 수고도 나봐 지수 틈에 아니 남직다 아니 가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수고도 나봐 틈에 남디 퇴직을 이어대고 제체 드는리보다 탑시 간다 외세 찍니 아니 수고도 추구 다 가서 그게 둘러셔야 되고 지금 둘러 그게 가서 우리 그게 다 둘러 그게 둘러대고 지금 쉬고면 어 드는지 다 해요 아다 소소 드리지 공업을 누야지 여러 인류산에 대시 그게 시등이야로 달래야 아니 규도 오메급네 장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동료도 수능 하셔 매네 드리지가 다 서구로 깨세 아니 깨베 서구 등이를 미네 야 동료 보면 와 드리들라 아니 탑시 다 탑시 이게 몇십을 배지 가서 그래. 다만시 탑도 서구 다시와를 미국에 차네 탑다. 아니 동일을 예반 전배 차네 실업 차네 수야지. 다 탑시 오직 덕세치야 마도 오직도 여다 봐도 배지 면로. 자, 다 조조 탑시 이게 몇십을디. 네, 내서 라미급을 송대하게 구투 송주. 로베금의 수주 송대야. 다 대관 로비아리. 조조 딘스리.
1: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various levels of the path of the Vajrayana vehicle. So he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Vajrayana, the indestructible or indivisible vehicle. So Vajra here has the connotation of indivisibility. So in that sense, we are talking about a vehicle that has indivisibility as its central characteristic. So what is the indivisibility we are speaking of here? So the indivisibility here refers to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어 대단히네. 말하는 줄 때가 냠용 들도 스파이언을 사네. 에네 지가쇼르다. 말하는 줄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줄 합탈 옆에 거기 루유를 마시면인데 영대 용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근데 다 영대기 와네 지나다 변화 안다 그냥 가시아 배제다 사인용이 와네 안다 네 떠오르는 시험 루는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시즘 진리아파 떠오르는 취지 송주시 그러나 그돌이야. 아니, 미 디안다 루무시 순주 나스디 가서 올다. 뉴르 순주 조사리. 디 동고 간리야. 안다 떠오르는 취지 안다 가져 나야 되기. 러주 영서로 차례미 삼을야. 루무시 또 시주 소리. 루무시 제주 소리 좀 말해. 루무시 대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저도 상업 배차리시리. 산대 산대리. 공타가 까면 쇼를 가져 숨기. 들었어. 엔 다음 시간에 내가 잘 내가 자갈이 안 가져다. 데벨롭더 십주 파스 되는이야. 제 더 선배 커도르도 시아 주주 된 게스케 요 말했지. 이네 샤베 커도리아 투덤 중에 된데. 다 망고 총소와. 샤 망고 총소. 나는 윤심시 샤고 조선 투덤 쇼리. 단에 내가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고 죽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한테리벨 그걸 라초 쉬우지 그래서 좋은 순위선으로 이용되게 근데 러니즈 코너리 펠리아 냐롱리아 캠보 아추스미코 젤룰리아 시야 중타주리 눈자직 나눠리아 코랑게 구분 배트칼리아 아 예체 그래서 배트 콩고서로 딱 배트 미스코르 배트 머니사 아슈니 쉬우지 그다 깔레제베 차대지리샤 서르야 로카시지 롬뇨 롬니 나브레사 그러나 자원님으리 그러나니 서르리아 로존체 차르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풀버리샤 제네오다 로니즈 콘르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절이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도 최로 지금 망로스 투주 제네오 근데 중타절이다 다만 늦을차이데 나란솔다 냠뇽도 요마르데 이네다 늦을차이데 다 냠뇽 캔자실도 용되기도 와. 난 니 용야디, 코란조 냠뇽 더스지 깨야게, 가속으로 그게, 담바 냠레 난다, 충벌해. 담바디 땡에게 다 땡쥐디, 꼭 쿵댕이 붙지. 디 쿵 똑세, 너도 쥐디디다, 꼭 찬댕인데 붙지, 가서 롤러질 해보도 와. 자, 딘데 체인드 자네, 에니, 담바 좀 된데, 구지떨라, 쏘지, 담해버지. 아니 도지댕이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 내 송대 송소 안에 지는 졸람 네 아니 얘기 비가 가서래 세미지십에 이신건도 제접어도 튠직이야 침바 튠직이야 응건도 잔네 되는 거 봐서 봤상 괜히 디펜제 상제는 잡아 임버스니 디디 다 태고 투무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더니 그다 상제지 가서래 그게 전주 선배 때문에 그동안 리셋견 시험은 난신식이다 구시 등이시면은 아니 리셋주다 가오래. 자, 근데 이 뭐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스탄 인도다 전주 선배 때문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학을 신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리시 주기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드.

0: No.
1: 가세요. 가르침이요. 와라 와라 가르자 가르침을 해. 나 먼저.
2: 자바바자다자바동고노선보데안데신데데다공게제소다로신케와데다다제라도모데스마셔베자마다다제게모아가라쇼동아바데다이게베사와데문자사보제제라도모에이 땀바지데 감소 자바다 땀바니 신도스 땡지 분노 신도 땀바이 땀바유리 네베다시쇼
1: Thank you. Good night.
3: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他那等把三节一不给他对接看不到没把他三把这个区分这个阶段阶段是东西他把送给南给因为兄弟做这个的因为事情兄弟这个要的所以他现在他那个家给다 가서 렉자가 숨을 때 다 렉자 깰 때에게 다와 산지에게 그게 쳐 탈사 지 자나레 엔 자나네 바 탈대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서 다 자네 베네 야 주 소유 아니 우르스 군기다 계전인데 이들 나라리아 다 대회 따와 저기 남과도 이제 상황을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내기 위하래 측에 뒤 뉴를 첨부 첨부면 다 연어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뛰어내야 차되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다 되네 안 되디 링시 나마소는 지체 아니 좀 된데 에 괜히 가셔 버리게 다 잡고 보는 게 아니 시진 송체 다 대갑이야 아니 지다 다 산지 좀 된데 에 경고서 연대 근댕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 저러 되네 다 중대바 지 시부지 파도 치벌로 되네 그다음에 고반디 당원도 잡아. 근데 인도자네 고람 그때에 최대 산지 중력이 최대 차되기 아래. 자 근데 이 인도자네 아니 지점 그 그게다 내부 상황 대처기 두텔이야 그게다 가서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직접으로 채워야 돼. 사용 인도자네 좀 된데 니기. 그러나 어찌 시신 너저로 속고 숨을 거둘이야 니기 배다 숙지디 야다 지금 나한테 내다 이해하래. 지금 자주 맥긴 누구 소하기 지금 남자야 쟁님 디가는 지 쉬야소로 다 가다 있는 좀 내는 얘기 아니 치디 야 제가 나한테 내기 나 최지 차와 강사 능력이 지금 최외 계신 멤버 최지 차와 지금 무슨 능력이래 주장 가다 가는 저 때문에 진주고 두셔서 이네 최 최외 그 도리야 그리 다 시간에 지금 최하로 연구하는데 이네 이 강사들 자주 못 지기야 말해 나한테 강체규

0: then the text suggests that we should also extend this understanding of the fourfold approach to all the remaining aggregates, such as the aggregate of feelings, discrimination, ment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1: 다디 에 입니다. 다디네 에 다디가 더 풍부한 풍부해 다치어 삼절로 그래서 뉴지 그쳐 다시 풍부해 나는 뉴지.
0: So with this within the category of five aggregates, all the composite phenomena are included.
1: 다디네 에 시리부 대달 쳐 삼절 동반 이티. 아니 체니 메바 셔서 네 디보도 처음에 뭐 처음에 뭐 오세 디보돌이야 섬유춘이 나바 게세 디셔이 바레
0: then we read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hav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so on until we reach the last passage which we read the last sentence of the paragraph which reads they have no decrease and they have no increase in this section are presented what are called the emptiness of the eight profound aspects
1: mm. 다디디 다체니 메바스나 릉지체니 지 가시고 그게 지금 메다보다 다음에 벌써 뭐지 지 체니다. 아니 라는 게 아니 가시고 그러면 수수롱으로 써고 된 데가 라는 게 체니 체니. 타니에도 아니 지 체니다 라는 게 체니 체니. 요래디 이네 그게 당시 짜나 아니 대대비 체니 매바. 그다 다가는 신기 뉴지기 최 왜 뉴진지 깨네 용기 요래디 이네 당시 짜나 내로고 난도 마케바. 다가는 신기 미투비견 차인 좀 가야 여르디 이네 가서 그게 내로가도 땅 가봐 매봤어. 너나 어디 드리시샤? 이네 방제 처음에 벌써다 이제 무슨 쉬었겠는데? 다 제니 我 자실로 나서 오는 시리 자실 취지대 관계된 신뢰와 좀 가봐 매봐 깨 매봐 차봐 매봐 땅 매봐 오와 매봐 좀 매봐 타대팀이 된식 민 제니 Tenshu trebya ta gyesu. Wada, di trebya sudzane pechi ta yuebashiri deyare. Yuebashiri. Tenshu kangla, ta nujik tenshu, nujik tenshu kangla, gaksuwa gye, yuebate, tenshu gaksuwa gyebute, tenshu te shi su chubarbya slava yina. Eni, ta chayungu yare. Tenshu te shi su chubarbya chayona, eni, shi su chubarbya. 된중기 시수 주위에 각소 매발에 자 드네 임베 인도 자네 드네 그거 가서 우리 그게 쟤네 아니 쟤유 드 자네 드니 쟤고 틀라 니주 매다 버시 다 디 가르니 고슬라나 각소 게 다 자점 시 그 니기 인도 자네 다 간다 아니 된중 강은 각소 게 예버티 아니 가서 그게 사범의 파괴 인식이 유지는 신을 떼네 얘는 가서 제디 요마레스 저 어느 순간 되는 시리죠
0: so we read here that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ar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so defining characteristics here refer to bo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and also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n the case of composite phenomen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impermanence no self and so on which ar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se things and events and then they will be individual defining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entities such as form and so on these characteristics do exist on the relative level and on the basis of that we define things and events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do not exist as ultimate natures of the things and events because and this folks because if we were to search for say for example the

0: a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such as the fundamental ignorance that lies at the heart of our existence.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although some Indian masters such as Asanga understand ignorance in the form of mere unknowing, but primarily the ignor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form of an active form of misknowing or distorted understanding. So this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lies at the heart of our causes and conditions.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al,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to the nature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1: Yeah, yeah. Ta, an di shi shao ni san du, chue tong jie dong xi dan de ba shi de. Ta de ge, ta, ta de di mo di wei shong de xian yin de zan ne, gun da bei, da du da wa sai xie duo. Shao ta di ge ne de shi le na, da sai a guo. Ini gizi-gizi ini, ku jibit dengi jadi cewek ari. Pungbulah tenye, dusha bersih cewek ari. Jadi ini, cuci di ciri tu juga, ini kasur itu ke, tak cuci ciri juga sih jemudu. Tak ada ini, yang terus jibit ya, tak dah saya ni, ini pungbu jeru ari, pungbu kasur jodu ari, pungbu jodu ari ini ngan sur lalai ya. I'm not sure. 나만의 왕에 침을 조개한 게 다지 그래서 로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류자네 풍부 거두 거두기 요조 되게 아래 띵아도 통주를 해 이네 풍부 때 왕갱 게 다지 나서 로리야 지고 땐도 영해를 시로 시작도 와 그래서 근데 인류자네 그 땐도 영해 지기 아니 요조 되게 땐도 메게 지 강리야 땐버레슬람나 Ini tebal mudah lah. So jadi ini pungbu jual jodeng, tele yang garu tu, tetala wangengi dahji yekaya. Dahdi pungbu jual cuma nasi jadi jual meteng nasi, samu si kolei mudah lah. So jadi ini sana pungbu le tension berda, takpai indeng jual meteng, pungbu le wangcing nasi, dahdi tu si yeku tu seni sana samdang tu ari. So sana mana lah dahdi pungbu le tenye yede berji jadi. 풍불로 때문에 그 다지 자연한 이야기도 와. 사실 내 이래서는 풍불로 때문에 따고 있어. 레디 이내 전라 내바 따도 면민진 바다 로 추버스네면도 다 로리야 치드 나오는 신기 다 전심버스는 다 로 따고 있다. 로 군다고. 사 로 군다고 다든지 다 상제배 좀 되나네 여마리 있어. 근데 그 뜻이 나오는 다 여마리. 다세도 풍불로 떼는 셔줄이 마도 풍불로 떼면 랑자에 랑왕에 다 여말이 쩨. 그래서 근데 인도 다다 다기와 아니 랑자와 뜨는 시고 매번 인도 산에 아니 가서 최선을 동시에 다 매가 세야지.
0: So the third seal or the axiom is that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So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henomena. For example, if we observe our normal sense of selfhood, we tend to believe that underlying the. Our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that goes through change over a period of time, there is something that is constant.